0: 눈은 그제지 희나시디디 히스바차스 드담마 캔트마 후메이샤나 킬려마다 쇼니코 신트레이스무다 아트 캔트마 후메이시 지 희나시 이 쿠트데데 콤다움도 아다이히 킬러웨인 쥐담마 그제라 시우트
1: 켄츠
0: 아 시우트
1: 시우트
0: Hitzige Wicht, wenn du sie eisen, sag ich, gut, dass du das gebohrt hast. Bach und das Gdor, ich ist die Mutter, das dran. Ist toll, du dich dort. Ich schnapp sie hier. Snanik. Snanik, wo ich es gesagt habe. Lonnie, he's asked when he's told all his goods. Who is his kid later could see that? Dicht the end, then. It's plates, the gutter. Or see that.